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eel great to receive them. 하지만 좀 신기한 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들이 보통 악플을 받는 글이기도 합니다. 조회수와 악플은 비례한다고도 하죠. 또 그만큼 좋아요도 가장 많이 달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원도 많고 악플도 많은. So here's an interesting part, right? That post was also the most viewed post and also received the most likes. So most likes and also most harmful comments. 그러니까 뭐 악플이 많고 응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공식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또 그런 말도 있죠.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There's a saying that even negative attention is better than no attention at all. After all, because negative comments mean somebody's paying attention, you know, at least, right?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악플 뭐 이렇게 유쾌한 토픽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은 이 악플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이 온라인 동호회나 약간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뉘앙스 때문에, you know, because expressing something online isn't as flexible. It doesn't really give you the detailed nuance of, you know, just, you know, face-to-face communication, right? So it could happen, I think, a lot of time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악플이나 또 온라인상에서 좀 기분 나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online hate or just a malicious comment or uncomfortable situation, sort of?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답변은 보내주실 곳은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샵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EFM 라이브 찾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Love, Love, Love.

Roy Orbison, after The Love Has Gone, I guess. Apparently, same titled song as the one by Earth, Wind & Fire. Huh? Very different vibe, though. 0916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악플을 소각시키고 싶어요. I wish I could burn all the hateful comments in the world. 특히 유명인들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 같아요. 그런 악플로 고생하거나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 보면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When I see entertainers suffering because of malicious comments or tragically losing their lives even, I often say that the people who write those comments should take a good look at themselves first. 저 같은 경우는 많진 않지만 한 번씩 섭섭한 이슈들은 남편과 내 편이 되어주는 지인들에게 직접 털어놓습니다. I don't do it often, but you know, something upsets me. I just open up to my husband or to a few trusted people who are always on my side.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것은 뭔가 이 온라인상에 올리면은 좀 더 확산이 될 뿐이죠. It just you know, expands and magnified and be under, sort of put under microscope, 그죠? 뭔가 이렇게 현미경 밑에 들어간 것처럼 막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친한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친한 사람들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감사드립니다. 0916님. 신청곡은 테토녀 뮤지션이었던 에이브리 라빈의 곡 신청한다고 보내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kater Boy.

Couple of tracks, Avril Lavigne, Skater Boy,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ick Punk's Amutun Cheers with Cho Jung Chi. So let's get to it. More stories from our listeners. 1033님.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두어 개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무섭게 확산되고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변질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 어플이 있는데 예전 직장에서 특별 승진을 한 직원에 대해 각종 억측이 악플로 달린 적이 있는데 그 악플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결국은 원 악플러가 악플을 삭제하는 걸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So 1033님 says, I think one of the biggest problem with those 악플, malicious comment is that once a couple of them appear, they can spread really quickly and the speculation starts to be treated as facts. As at a previous workplace, there was an anonymous app for employees where people posted all kinds of baseless accusations about someone who had received a special promotion. And one of those comments contained a major factual error. So in the end, the original poster deleted it. 그렇군요. 아,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그쵸. I mean, could be an advantage. There could be benefits of having those kind of, you know,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so that people can, you know, post, express their opinions more candidly, not to, you know, attack people with, you know, false information. 그게 목적이 아닌데. 악용이 되는 거겠죠. I guess it's just a bad case of having those kind of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app or whatnot. 그죠? 참 그래도 그렇게 뭔가 오류가 있어서 또 그렇게 본인이 자진 삭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t's good that it ended up being like that.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생각할 거리를 또 많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네요. 한로로 곡 중 아무 곡이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로로 곡 한번 픽해봤습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ed YouTube for our morning broadcast as a 보이는 라디오.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Hope you're enjoying our show so far, Monday morning. And we started with a rather heavy topic to talk about for a Monday morning.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with this topic. 노래 좀 듣고 와서 좀 계속 얘기할까 합니다. This one by 정준일, 사랑했잖아 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ballad track. 정준일 사랑했잖아. 이승환 어떻게 사랑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That song, Wisdom님 commented 너무나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곡. I see. I'll try to look into it and find 그렇군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이었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so I think you know we've had enough of comments about the malicious comments. 그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장필순 씨의 곡인데요. TV 돼지 벌레.

그때 이제 일레인 씨가 준비한 곡이 하나 더 음원곡이 있었는데 we sort of ran out of time, you know. If you tuned in, we had really you know, great conversation. So we ended up not being able to play one of the songs that she wanted to play. 그래서 그곡 하나 오늘 못 들은 곡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I was just so fascinated by her performance. 정말 이렇게 옆에서 딱이 노래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I will be posting those performances on our YouTube channel as well. Actually, I did one of them already, so do check it out if you have time. 좋습니다. 그날 플레이하지 못했던 음원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How Good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So, some of the recommended tracks are lesser known artists. 꼭 이렇게 잘 알려진 아티스트의 곡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I don't really know what kind of basis that they have, what kind of algorithmic design that they have, whether they would go for more known artists or lesser known artists. I don't really know about that. But a lot of artists that they end up recommending is relatively unknown artist. 오늘도 이 아티스트는 제가 얼마나 잘 알려진 아티스트인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I just like his music. 마음에 들어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잘안 알려진 아티스트더라고요. So, the first track is by this artist named Aaron, Aron. 그 다음에 느낌표, exclamation mark after his name. 첫 번째 곡은 굉장히 짧은 곡인데요. It's less than actually shorter than 2 minutes.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Aaron입니다. Love is how you lose.

편곡이 It's very jazzy, I would have to say. 근데 이 음악을 재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 It's very jazzy and very bossa nova-like. I guess that is the aspect that I really loved about this song.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I had no idea. I had no prior information about this artist, Aaron.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지금 들은 곡은 It has less than 10,000 hits. 일단 조회수도 막 7,400. 그래서 Aaron의 유튜브를 찾아가 봤더니 He has subscribers less than 30,000. 3만 명도 안 되는 이 구독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under the radar kind of artist. 근데 와 이렇게 좋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 try to find one more track from Aaron.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이 노래는 길어요. It's over 3 minutes long. So here's another track from Aaron. The song title is Shiny Stockings.

Nev Cote, Open Eyes. Nev is a Manchester singer-songwriter from UK. Sometimes they would classify this kind of music as a psychedelic pop, and some would call it like a cinematic pop. Cinematic pop 하면 이제 영화 같은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영화적인 분위기가 나온다고 해서 cinematic pop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죠? Because the song blends strings and very cinematic sounds, you know, and gives you that melancholy-ness, right? 굉장히 또 저음의 보컬이죠. Again, this song was released more than 10 years ago, more than actually 9 years ago, and with less than 26,000 hits on YouTube.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Hope you enjoyed it. 다음 곡은 아마 이 곡은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멜로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Julian Lerner의 곡인데요. Even If.

Julian Lerner, Even If.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It is a remake of the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originally by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곡. Also made popular by Nerd Connection. Nerd Connection이 불러서 굉장히 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a singer. And recently did this remake of 그대만 있다면. 다른 분위기죠, 굉장히. It's a different vibe, right? But I guess the melody comes alive. Good melody always comes alive in any kind of arrangement. 그렇죠? 헤일리님도 지금 곡이 궁금합니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 Yes.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이렇게 또 잘 우리의 K-POP이 또 이렇게 잘 알려져서 이렇게 리메이크 되고 그러니까 너무 더 좋네요. So,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version of 그대만 있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그대만 있다면.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할 수 있음, 그리고 할 수 없음, 이 딱 사이에 해볼 수 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보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 your mind today that you have been avoiding. Just because it might get messy. Honestly, the worst case scenario is usually just a good story to laugh about over dinner later. So just don't waste your energy waiting for a guaranteed green light that might just never come. Ooh. Step into that I can try zone today. Press play and just let yourself be wonderfully imperfect, okay? Just let yourself be imperfect because it's so hard to be perfect from the beginning, even till the end. So let's just accept the fact that we are imperfect human beings. So if we are imperfect, that'll make it so much easier for us to give everything a try, right? With this beautiful, beautiful, magical word, we're going to get it started with today's show because we are live today, finally! 드디어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정말 이 거대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How exciting is that? Are you guys feeling excited? Because I'm feeling excited. I know. Once you hear the word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that means you are back to your reality after that nice long holiday, right? 모닝그룹 생방송의 어떤 장단점이랄까요? 뭐 방송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좋지만 또 일상으로 복귀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디오와 함께 일상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눈눈한나 복귀하는 그 느낌. 솔직히 그리웠죠? Anyways,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as mentioned.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보이는 라디오 너무 깔끔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Because I just love it when a lot of people are watching me.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So come on our YouTube channel. It is TBS EFM. 좋습니다. 누가 모닝그룹 지금 듣고 계신가? Who's ready to send in their check-in messages? Ooh, I guess some people are already sending them in.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해피라이프님, 그리고 상민님 모두 출첵 벌써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연휴에 강변에서 파티 잘 하셨습니까? 오지 않길 바라던 오늘이 결국 왔군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really didn't want today to arrive, but it just arrived. So that means we are back to reality. 왜요? 은근 기대된 거 아니에요? 모닝그룹 들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변에서 파티를 제가 했을까요? Did I went for a riverside party? I don't think so. I went for a picnic though. 요즘에 돗자리도 사고 피크닉 전용 테이블도 사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강변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spots out there. 그래서 피크닉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서울에서 요즘에 핫한 노들섬의 빗섬 축제도 다녀왔어요. You know, I decided to explore more Seoul these days as I'm producing a show that is related to Seoul. 제가 또 서울 언박싱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서울 덕후가 돼보자 이런 가짐으로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핫한 빗섬 축제에 또 다녀오고요. 한강에서 피크닉도 많이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막 유람선 그리고 한강버스 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요즘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런 거 만끽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your own soul as much as I'm enjoying soul. 우리 체육부장님, What's up, what's up? 저는 캠핑에서 부어라, 먹어라 했더니 체지방률이 믿을 수가 없네요.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태우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체육부장님 also enjoyed herself eating and drinking a lot while she went out for camping. 캠핑 진짜 좋아하신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날만 좋으면 그냥 장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 체지방률을 매번 그러면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지방률 안잰 지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때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몸 컨디션을 체크해 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체육부장님, Yes, you're back to your reality. So that means workout time. Go to the gym. Get your workout done and brag all about that here on Morning Groove. 또 오운완 하시고 여기 모닝 그루브에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별초롱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해 대부도 가서 식사하고 일몰 보고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어요. 하트. 와, 완전 하이파이브. 저도 대부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무슨 요일에 가셨어요? 저는 금요일? 금요일에 갔구나. 사람 진짜 많죠.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10km인데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뻥튀기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Wow, we are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 대부도 is so beautiful over there. 서해 바다를 제가 잘안 가보다가 정말 간만에 아기 때 가고 나서 오랜만에 갔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The fun stuff about 대부도 is that when the sun sets and when it's dark,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on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밤 늦게까지도 하고 밤에 물이 다 빠지니까 라이트 켜고 막 갯벌에서 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So it was really fun just watching that. Do morning group. Good morning. Let's start our wonderfully imperfect morning. That is the attitude. Do looks like you listened really carefully to today's opening. We are imperfect, so we're gonna get it started. Another imperfect day altogether. KA962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노아의 나연맘 출첵해요. Oh, welcome, welcome. 일찌감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첵 100점. And some other messages that came in over the holidays. 8078. 저 오늘 복직 첫날이에요. 불안, 초조, 설레임 중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응원해주세요. So somebody is returning to their work after a vacation or a holiday. I'm not so sure, but they're feeling excited, a little anxious at the same time. But I'm pretty sure you're gonna be just fine because once you return to work, you're gonna be busy. 너무 바쁜 나머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거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죠. 바쁘면 온갖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잊혀지고 일에 또 몰두 할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렸던 복직 시간인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May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저는 May예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way to school listening to your radio show. 학교 가신다고 하시는데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학교 열심히 가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수아 아빠 모닝그룹어 썸머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즐기니 너무 좋네요. 우리 딸 수아도 썸머님처럼 흥이 넘치는데 또 썸머님처럼 영어도 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아자. So Sua's daddy sent in a message wishing his daughter Sua to grow up as Summer, as someone like Summer. Who has a lot of energy and who speaks English really well. 이런 문자 종종 받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썸머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이고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겠네요. Because I want to match all of your expectations. Okay, morning groovers,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do that.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알겠습니다. I'm just going to get straight to today's question without any hesitation, ok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at is your most random but silly superpower?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good at? What is a weirdly specific thing you're ridiculously
good at.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1등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좀 쓸데없지만 귀여운 장기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간식 동내는 거 1등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정리왕입니다. 정리 1등.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장 친절한 걸로 1등이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굉장히 또 예쁘게 깔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falling asleep within 5 seconds, maybe you can brag about that, or maybe you're very very skilled at putting on a screen protector with zero bubbles. 이 액정 단 하나의 기포도 없이 잘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자랑일 수 있고요. 왠지 이거는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린 이런 거 잘, 액정 잘 가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닌가? 의외로 또 거품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교체하시나? 사람은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We are all imperfect human beings, okay? Even 윤동혁 감독님 cannot be perfect. But anyways, brag about that. 저는요, 뭐가 1등이냐면, 저는 시간 맞추기가 1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이러면은 한 9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시간을 보잖아요. 하면 9시 11분 정도가 돼요. So I have this super skill of guessing the time really really specifically correctly. 그래서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되게 잘 예측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에도 무료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Who else is here? Oh, it's St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ello to you. Welcome to the program. We're live today, by the way. Okay, so today we want to talk about your random silly superpower.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동네 1등이에요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네 아니어도 되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그리고 직장 사이에서 등등 다 있겠죠. 체육부장님 responded. 저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숱이 이 동네에서 1등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5년 전? 이젠 많이 줄었어요. One Direction의 Perfect 신청합니다. So my hairdresser told me that I have the thickest hair in this entir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ready 5 years ago, and now it thinned out a lot. 머리숱 진짜 1등인 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We cannot do anything about it. Lik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just gotta be born with that.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머리숱 많은 게 싫은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정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제 딱 밸런스가 맞으셨겠네요. 5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평균으로 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 회사에서 1등이에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ing to wait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 little more. And now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One Direction Perfect.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at is a silly superpower that you have?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 number one at in your neighborhood or at your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내가 가족 사이에서 우리 동네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요. Do morning groover responded beautifully. 저는요, 공감 능력이 1등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따스운 위안을 얻어갔다면서 가요.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는데 공감 능력이 좋은 저는 그 감정이 남아서 헤어져도 계속 힘들어요. I'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empathy. Maybe that is why people come to spill their hearts out whenever they are sad or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leave feeling warmly comforted. They walk away feeling so much better, but as someone with high empathy, those emotions linger and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after we part ways. 좀 부작용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거의 그 요즘에 내가 무슨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와서 쌓이고 쌓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 근데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치가 와요. So you would ultimately reach a certain limitation when this just stacks up, right? When everybody just always like habitually comes up to you whenever they have issues, right?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도록.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 모닝그루버한테 다가가는 걸까요? 저는 친구가 항상 저한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 맞다.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알아서 이어가더라고요. So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yways,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나 이것만큼 1등이에요 싶은 거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좀잘 찾나요? Are you able to, find ways really well? Maybe better than your own GPS? Or are you like the best parker? 뭐, 주차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나요? 뭐, 어떤 것들. 고기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here in Korea, this i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be able to grill a Korean barbecue well. 이런 분들 어딨어요? 제가 언제 고기 먹으러 놀러 가면 되죠?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We also have a song request from 1339 Morning Groover. 처음 인사드려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Welcoming 1339 to our Morning Groove cre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Whitney Houston, Run to You.

0: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hopping in. 줄무늬 morning groover and Ben Spur morning groover is saying hello to me. Well, thank you for that nice and beautiful greeting. Hello, hello. So during the song break, I wa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good at, but I would have to say the thing that I'm good at is being late in the game.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북치기 1등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오디세이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디세이 가장 늦게 본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능가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오디세이 늦게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아마 전 국민 중에서 제일 늦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늦게 또 빠져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제가. So I really actually enjoyed watching Odyssey a lot. So yeah, I was so late in the game. I was the one who would go on YouTube channel, look for all those reviews of the movie Odyssey in October when the movie came out in hot summer, around early August, actually.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논란 내한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오디세이 OTT 아직 안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오디세이를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오!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아직 오디세이 못 보셨다고. 아우, 저보다도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혹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re you even planning on watching the movie Odyssey? Let me know. 아, 좀 많이 뒷북을 쳤는데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펭귄킬러's message continues. 저는 주차 1등인 것 같아요. 간지가 없던 시절 평행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차할 수 없는 간격인데 정확히 한 번에 딱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분이 서서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자기도 절대 주차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수 있냐면서요. So Penguin Killer is really skilled, actually number one when it comes to parking a car. Even on a zone that is really tough to park, Penguin Killer is able to make it that a person outside was actually applauding Penguin Killer when he parked. 이 평행 주차 굉장히 또 좁은 주차 구간에 막 앞뒤로 차가 오고 있고 막 이럴 때에는 막 운전을 10년 이상 한 사람도 당황을 하게 돼요. 저도 평행 주차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러면서 이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밀고 들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긴장되면 더안 되고 이러는데 I guess Penguin Killer is patient enough to park a car really nice and beautifully, neatly at a parking lot when it's also a very tough spot to park. 주차 1등이시군요. 어디 뭐 예전에 알바 좀 하셨었나요? 어디 발레 파킹? 저도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왠지 이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가 주차한 구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급 생각이 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칼퇴하기 1등. 크크크크. 눈치를 잘안 보는 스타일이라 신입 때부터 일 끝나면 퇴근 잘 했습니다. So I was wondering what I'm best at, and it suddenly hit me. I'm number one at leaving work right on time in my own company. I'm not really the type to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So ever since I was a rookie, I always clocked out as soon as my work has done. Ooh, same as me. 칼퇴하는 게 신입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난다 했는데, 막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일어나, 마라, 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명에 나가면 슬슬, 괜히 뭔가 이제 일 마무리하는 척 하면서 일은 10분 전에 마무리했는데,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 눈치 보는 시절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not easy for you to leave work, especially when you're a rookie. 근데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문화를 바꿨어요. 저는 파나마에 갔을 때첫 주부터 첫 주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집을 갔죠. 왜냐면 전 약속이 진짜 있었거든요. I actually had an appointment right after work in Panama.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파나마에서? 이러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제 동기들이 빠르게 좀 퇴근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1: I mean, like, what's the point of sitting around, right?
0: 이게 상사분들도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그냥 친구가 일다 했다 믿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먼저 퇴근하고 뭐 이런 게뭐 중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얼짱님. Good job.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저는 동네 문화 소식이나 도서관 소식 공유하기 1등.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최근에도 동네 축제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찬희 남매 듀오, 카더가든 오셨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오셔서 간송 정형필, 우리 문화재 수집 얘기도 해주셨답니다. So I a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sharing local cultural updates and library news in my own neighborhood. I get so itching to share all good news programs out there. 그러네요. 진짜 바삭하시네. 나중에 뭐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회장, 대장 막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저처럼 서울을 알리는 것처럼 동네 알림이 해피라이프 요정 이 동네 뭐 동네 이름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요정 해피라이프 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종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실 수.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Awesome neighborhood instead. 우리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도 저도 OTT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 안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서비모닝 그룹어, You're not alone. 우리 펭귄킬러, 저, 그리고 함께 팸을 결성하는 거 어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박우리 진단님 진작에 보신 것 같고, 딱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하긴, 우리 박우리 진단님은 약간 우주 영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은 감독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오디세이. 의외로 안 보셨대요? 되게 표정이 뭔가 노 관심 이런 표정인데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감독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진심 저도 약간 오디세이? 3시간? 이러면서 미루다가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뒤늦게 오디세이 홍보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서비모닝 그룹 Don't wait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Just watch it Go to the theater You'll be able to watch it You'll be able to book the tickets so much easier than before 요즘에는 뭐 IMAX 표 구하는 것도 뭐 예전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가셔서 TBS EFM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So you can come and join our viewable radio if you come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all along the show, you have an option to join our KTalk open chat room. Just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나는 실시간으로 사진도 공유하면서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 그루브를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And it's usually really active during the live show. Okay.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So I'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 movie Odyssey. And the reason why I'm highly recommending you guys to go watch it at the movie theater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like our 윤동혁 감독님 who is waiting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우리 윤 감독님처럼 OTT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온전히 그 영화만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You know, we are always used to those quick contents, watching shorts and reels, and we are always multitasking. Even when we are watching dramas at home, we always are holding onto our phones, right?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3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달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많이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아무튼 Morning Groovers, you're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오늘 썸머푸디님은 티봉이랑 깔맞춤을 한 듯한 연보랏빛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부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o Coco Morning Groover has commented whil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보라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저 오늘 티봉이랑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진짜 오늘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거는 티봉이 색깔? 이 생각 아침에 했습니다. So when getting out this clothes this morning, I was thinking about 티봉이 and I got excited how we're gonna be matching together. 여러분들 커플룩도 많이 많이 보시고 마침 제 뒤에 있는 기타랑도 커플룩이네요. Blue, blue, blue. Blue everywhere.

Ken Morningriver responded about our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99% 정도는 제가 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기는 한데요. 보고서 쓸때 사진 이상하면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다른 직원 안 시키고 그냥 찍어요. So I'm skilled at taking great pictures in my own company. 사진 찍는 이 스킬도 진짜 귀하다. 이게 왜 생각에는 켄 모닝그루버께서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면 이 각도가 아쉽고 뭐가 좀 포즈가 좀 아쉽고 이 뭔가 그 사진 전반적인 앵글이 아쉽고 이런 게 하나씩 보일 거 아니에요. So when somebody else takes a picture and when you look at it, you will see some points where you want to change and fix, right? So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y yourself when it comes to taking pictures. 그럴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뭐 너무 좋죠. 우리 켄 같은 모닝그루버 이렇게 사진도 완벽하게 찍으면 보고서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한 보고서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사진일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 길어 보이게 2m 정도로 찍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skilled at in your own neighborhood or at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or among your friends too.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들 오늘 자랑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a segment to get to. We've been having a long break during this October, so we missed out quite a few segments of Lyrics Gone Wrong. 오늘은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 어떤 부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 주시고요. Here is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s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Though I did it again.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It's a song by Morten Harket, everyone,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song title just ye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 나 안다! 아는 척 마음껏 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괜찮아요. 우리 다른 모닝 그루버가 정답 보낼 거니까. It's okay. Some other morning groovers might have sent in the answer. So let's find out. Coco Morning Groover says, 오늘도 열일하는 Summer PD님, Summer PD working so hard today as well.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냥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Yes, Homer Simpson was taking over and doing the job for me.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 부캐가 와가지고 다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예전에 박상원님이 진행하시던 아름다운 얼굴인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Morten Harkett은 아하의 볼컬, 그리고 97년 영화 음모, Conspiracy의 배경음악. Wow, where are you getting all these information? Kim's Fan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So Morten Harkett was a member of the group Aha Take On M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아하의 보컬, Morten Harkett. There are obviously a lot of different kind of versions of the song. 예를 들어서 우리 테테파파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정답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해주셨고 정답 정답 보내셨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Frankie Valli라고 답을 보내주셨네요. So you sent in the musician of this song. And yes, there is Frankie Valli's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There is even Greg's version too.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Greg's? 그러니? Greg? Greg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에 Greg이 불러줬어요. Greg 버전도 굉장히 굉장히 좋으니까 도망간부 6213 우리 메이 모닝 그루버시네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루버께서 정답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Wow, how are you coming up with this answer? 우리 10살인데 어떻게 정답 보내신 거예요? 엄마 스킬? 오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룹 파이팅!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0번 10번 200번 300번 파이팅! 이렇게 정답 아침부터 보내주셨는데 너무 야무지시다. 야무지게 정답 보내고 이제 다리 쭉 뻗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I love you baby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I know it's like the part that we all want to sing along to, right? And if it's quite alright.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체육부장님, Lauren Hill이 부른 버전도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even Lauren Hill has her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맞아요. 굉장히 또 저명한 뮤지션들이 이 노래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거죠. 우리 켄 모닝그루버 심슨 하니까 에피소드 중에서 Do It For Her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복귀하고 매기를 위해 일하는 호머 심슨. Okay, so another fan of The Simpsons, Ken Morning Groover,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episode that you remember from The Simpsons series.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고 그 오프닝도 맨날 다르잖아요. How are they coming up with these kind of ideas? It's lik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다른 오프닝 막 이런 걸로 방송을 꾸려나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트콤 같은 거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Yeah, there used to be sitcoms where it was aired from Mondays to Fridays every week. And the shooting schedule was crazy. 심슨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 쳐도 시트콤은 진짜 매일매일 갇혀가지고 막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았는데 다시 안 하나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루버께서 메이가 따라하는 중이에요. 또! 귀여워. 어때요? 어떻게 썸머 언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 이런 거 하거나 귀를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외쳐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It feels so much better. 여러분들 그냥 실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I don't know where is you know getting this idea. 왜 이게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호모가 왜 도대체 또! 이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Anyways, the focus was supposed to be on the song and a lot of you managed to guess the correct answer.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노래였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at answer.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We still have a littl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우리 건강하자 모닝 그루버 메시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입니다. 지난주는

저는 3일 일하고 쉬어서 그런지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느낌이에요. 이제 12월까지 공휴일이 없네요. 두둥또! 진짜. 여러분들, 빨간 날 이제 우리 즐길 만큼 즐겼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빼고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There is no vacation, no public vacation apart from Christmas holiday, everyone. So get ready for that. But that also means that I will be here for you on your commute to work, even it has to be only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뭐 재방송, 그리고 플러스 생방송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12월까지 잘 버텨보자고요. Oh my gosh, it's so hard to believe that we only got to work 3 days a week last week. 3일이랬네, 진짜. 우리 공휴일을 쉴수 있는 분들 한해서. 와,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주 5일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with more of Morning Groove after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Frank Sinatra. Come fly with me.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Tete Papa, a lover's concerto.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this. 우리 코코모닝 그루버, 꺄! 오늘도 선곡 맛집 모닝 그루브. 어때요? 오늘 우리 DJ 바의 선곡들이 우리 코코모닝 그루버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So I hope that today's playlist kind of suited with your taste today. Marco Polo say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오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많다 녀석, 만났어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aid to me last time that he would go scuba diving abroad, and finally he was able to meet Manta in the sea.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 사진 마치 어디서 본 사진 같아요. 그 창문 94 있잖아요. Wind Thing 94? 그 마이크로 땡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본 배경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요. 약간 무섭진 않으세요? 하긴 이런 거 무서우시면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안 하시겠죠. 뭔가 경이롭고 그럴 것 같아요. It would feel so special. Indifferent, 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커다란 양탄자 같은 만타 녀석을 만났을 때그 느끼는 압도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Marco Polo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beautiful experience. 이또 추억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긴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 못 보시겠구나. 채팅 내용이 다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So today I ask you to brag about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re extremely good at, the things that you consider that you're number one in your own area.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1등이에요 싶은 거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더 읽어볼까요? 0117 모닝그루버 says, 자랑은 아닌데 저는 개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 홍군이랑 산책만 가도 온 동네 개들이 이상할 만큼 저한테 몰려들어서 홍군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한 번만 쓰담쓰담 해줘도 애들이 다 쓰러져요라고 해주셨네요. 자랑 맞네요, 자랑.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 친화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좀 많이 부럽습니다. You know, if you see so many cute dogs out there,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the park, you would want to like pat on them a little bit, and you kind of want their attention. 막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나를 막 쳐다봐줬으면 좋겠고 눈 마주치면 봤어? 나 쳐다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들이 홍군이랑 산책 나갈 때 몰려든다고 하는데 홍군이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죠? 그 자랑하시는 거에 되게 알고 보니까 홍군이가 인기 많은 거고 홍군이 딱히 질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강아지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씩 봐주는 강아지한테도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아이고, 쌈마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면서 I would talk to that dog, assuming that they would think in a certain way that they've been missing me, that they felt miserable without me.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I guess the only thing that is on their mind is to think, oh, how am I supposed to get extra snack?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Alright, the message is getting just way too cute. So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song is by Diana King from my best friend's wedding. I say a little prayer.

That was Dream a Little Dream by the Beautiful South from the movie French Kiss. 여러분, 내 꿈까요? 조금만이라도, just a little bit. 악몽인가요?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저 요즘에 꿈 엄청 많이 꿔가지고 막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anyways, 심심이 모닝그루버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 looks like they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shy하게 인사 건네주셨는데 앞으로 심심이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의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담 주기. No pressure though.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캬 노래 좋아요 하트하트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과연 이게 무슨 노래일까? 기껏 신청해 주셨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Simon and Garfunkel 노래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여러분 오늘 신청곡 꽤나 좀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 오늘은 좀 이런 무드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So I kind of get the idea what you guys are in the mood for when it comes to requesting a song. I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y our DJ 바. DJ 바와 여러분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our Wednesday's live broadcast. 수요일 또 생방송으로 우리 만나야죠, 여러분들. 약속, 약속.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Simon and Garfunkel, Bridge Over Troubled Wate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Oasis, Let There Be Love to get us started.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103. I'm glad that you've chosen to spend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October 12th. The time is 10:06 and 45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e broadcast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megahertz, bringing you music stories and thoughtful conversation and a little company to accompany your morning. We are also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a Boiner Radio. If you just simply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ll find us there.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share a greeting, a thought, or how your morning is unfolding. Your voice is always welcome here as well. And should you miss us live, we will return with the rerun at 6 p.m. and once mor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는지요? 소셜 미디어에 이제 글을 쓰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악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If you post on social media or share your opinions in those online communities, chances are you've probably experienced negative comments or sort of a online hate at some point. 이 온라인에서의 이 악플,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참 궁금한 이 소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online hate is sort of a fascinating topic, I think. I actually like to study it myself. 어떻게 생각하면은 직접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고 얼굴에 대고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일 같은 거는 정말 드문 일이죠.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의 악플이 뭐 나빠봤자 그것만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죠. If you think about it, it would be very rare for someone to you know, walk up to you in person and insult you to your face, right? And you might think, no matter how nasty online comments get, you know, how bad can they really be? It's not as bad.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악플러들은 굉장히 더 용감해지죠. The internet makes people bolder, I think. 도발의 이 수위도 더 높고 대부분 또 익명성이라는 이 방패 뒤에서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They push boundaries further online and behind the shield of anonymity, people feel freer to attack other people. 어떻게 보면 리얼 월드에서 남을 공격하는 일보다 더 자주 있을 수 있는 이 심각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In some ways, online harassment can be even more common and harmful than, you know, face-to-face aggression. 주말 동안에 저도 이 약간의 악플이라는 걸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올린 주제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뭐 약간 순한 맛의 악플이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받아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I experienced some online hate myself over the weekend. I knew the topic that I posted about might, you know, divide opinions. So I expected in some ways some negative reaction. But honestly, these comments were pretty mild, but still didn't really feel great to receive them. 하지만 좀 신기한 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들이 보통 악플을 받는 글이기도 합니다. 조회수와 악플은 비례한다고도 하죠. 또 그만큼 좋아요도 가장 많이 달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원도 많고 악플도 많은. So here's an interesting part, right? That post was also the most viewed post and also received the most likes. So most likes and also most harmful comments. 그러니까 뭐 악플이 많고 응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공식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또 그런 말도 있죠.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There's a saying that even negative attention is better than no attention at all. After all, because negative comments mean somebody's paying attention, you know, at least, right?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악플
그렇게 유쾌한 토픽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은 이 악플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이 온라인 동호회나 약간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온라인이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뉘앙스 때문에, you know, because expressing something online isn't as flexible. It doesn't really give you the detailed nuanc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right? So it could happen, I think, a lot of time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악플이나 또 온라인상에서 좀 기분 나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online hate or just a malicious comment or uncomfortable situation, sort of?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답변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EFM 라이브 찾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James Blunt입니다. Love, Love, Love.

Roy Orbison after The Love Has Gone, I guess. Apparently, same titled song as the one by Earth, Wind & Fire. Huh? Very different vibe, though. 0916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악플을 소각시키고 싶어요. I wish I could burn all the hateful comments in the world. 특히 유명인들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 같아요. 그런 악플로 고생하거나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 보면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When I see entertainers suffering because malicious comments or tragically losing their lives even, I often say that the people who write those comments should take a good look at themselves first.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섭섭한 이슈들은 남편과 내 편이 되어주는 지인들에게 직접 털어놓습니다. I don't do it often, but you know, something upsets me. I just open up to my husband or to a few trusted people who are always on my side.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것은 뭔가 이 온라인상에 올리면은 좀 더 확산이 될 뿐이죠. It just you know, expands and magnified and be under sort of a put under microscope 그죠? 뭔가 이렇게 현미경 밑에 들어간 것처럼 막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친한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친한 사람들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감사드립니다. 0916님. 신청곡은 테토녀 뮤지션이었던 에이브리 라빈의 곡 신청한다고 보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kater Boy.

couple of tracks, Avril Lavigne, Skater Boy,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ick Punk's 아무튼 Cheers with 조정치. So let's get to it. Stories from our listeners. 1033님.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두어 개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무섭게 확산되고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변질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 어플이 있는데 예전 직장에서 특별 승진을 한 직원에 대해 각종 억측이 악플로 달린 적이 있는데 그 악플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결국은 원 악플러가 악플을 삭제하는 걸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So 1033님 says, I think one of the biggest problem with those 악플, malicious comment is that once a couple of them appear, they can spread really quickly and the speculation starts to be treated as facts. At a previous workplace, there was an anonymous ad for employees where people posted all kinds of baseless accusations about someone who had received a special promotion. And one of those comments contained a major factual error. So in the end, the original poster deleted it. 그렇군요. 아,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그쵸. I mean, there could be an advantage. There could be benefits of having those kind of, you know,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so that people can, you know, post, express their opinions more candidly, not to, you know, attack people with, you know, false information. 그게 목적이 아닌데. 악용이 되는 거겠죠, I guess. It's just a bad case of having those kind of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app or whatnot. 그죠? 참, 그래도 그렇게, 뭔가 오류가 있어서 또 그렇게, 본인이 자진 삭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t's good that it ended up being like that.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생각할 거리를 또 많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네요. 한로로 곡 중 아무 곡이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로로 곡 한번 픽해봤습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which was a request from 1033님 to talk about the danger of this, I don't know, proliferation of malicious comments, right? Speculation, you know, becomes a fact. 자, 악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33님께서 한로로 씨가 국문학 전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가사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더 좋아요. 어린 윤종신 이렇게. Yeah, I mean she has an appeal for sure. 그죠? 뭔가 이렇게 요즘 열풍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Yeah, more I listen to 한로로, I think I like her music better, more even. 좋습니다. That wraps up the first half of the show. 그러면은 2부,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커피소년 힘내.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ed YouTube for our morning broadcast as a Boina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Hope you're enjoying our show so far, Monday morning. And we started with a rather heavy topic to talk about for a Monday morning.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with this topic. 노래 좀 듣고 와서 좀 계속 얘기할까 합니다. This one by 정준일, 사랑했잖아 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ballad track. 정준일 사랑했잖아.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That song, Wisdom님 commented. 너무나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곡. Oh, I see. I'll try to look into it and find. 그렇군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이었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so I think you know we've had enough of comments about the malicious comments. 그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장필순 씨의 곡인데요. TV 돼지 벌레.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So, some of the recommended tracks are lesser known artists. 꼭 이렇게 잘 알려진 아티스트의 곡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I don't really know what kind of basis that they have, what kind of algorithmic design that they have, whether they would go for more known artists or lesser known artists. I don't really know about that. But a lot of artists that they end up recommending is relatively unknown artist. 오늘도 이 아티스트는 제가 얼마나 잘 알려진 아티스트인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I just like his music. 마음에 들어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잘안 알려진 아티스트더라고요. So, the first track is by this artist named Aaron, Aron. 그 다음에 느낌표, exclamation mark after his name. 첫 번째 곡은 굉장히 짧은 곡인데요. It's less than actually shorter than 2 minutes.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Aaron입니다. Love is how you lose.

Nev Cote, Open Eyes. Nev is a Manchester singer-songwriter from UK. Sometimes they would classify this kind of music as a psychedelic pop, and some would call it like a cinematic pop. Cinematic pop 하면 이제 영화 같은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영화적인 분위기가 나온다고 해서 cinematic pop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죠? Because the song blends strings and very cinematic sounds, you know, and gives you that melancholy-ness, right? 굉장히 또 저음의 보컬이죠. Again, this song was released more than 10 years ago, more than actually 9 years ago, and with less than 26,000 hits on YouTube.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Hope you enjoyed it. 다음 곡은 아마 이 곡은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멜로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Julian Lerner의 곡인데요. Even If.

Julian Lerner, Even If. 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많이들어보신곡이죠 It is a remake of the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originally by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곡. Also made popular by Nerd Connection, Nerd Connection이 불러서 굉장히 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a singer, and recently did this remake of 그대만 있다면. 다른 분위기죠, 굉장히. It's a different vibe, right? But I guess the melody comes alive. Good melody always comes alive in any kind of arrangement. 그렇죠? 헤일리 님도 지금 곡이 궁금합니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 Yes.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이렇게 또 잘 우리의 K-POP이 또 이렇게 잘 알려져서 이렇게 리메이크 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좋네요. So,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version of 그대만 있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그대만 있다면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할수 있음, 그리고 할수 없음, 이딱 사이에 해볼 수 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보는 거저 되게 좋아합니다.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 your mind today that you have been avoiding. Just because it might get messy. Honestly, the worst case scenario is usually just a good story to laugh about over dinner later. So just don't waste your energy waiting for a guaranteed green light that might just never come. Ooh. Step into that I can try zone today. Press play and just let yourself be wonderfully imperfect, okay? Just let yourself be imperfect because it's so hard to be perfect from the beginning, even till the end. So let's just accept the fact that we are imperfect human beings. So if we are imperfect, that'll make it so much easier for us to give everything a try, right? With this beautiful, beautiful, magical word,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today's show because we are live today, finally! 드디어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정말 이 거대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How exciting is that? Are you guys feeling excited? Because I'm feeling excited. I know, I know. Once you hear the word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that means you are back to your reality after that nice long holiday, right? 모닝그룹 생방송이 어떤 장단점이랄까요? 뭐, 방송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좋지만, 또 일상으로 복귀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디오와 함께 일상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눈누난나 복귀하는 그 느낌. 솔직히 그리웠죠? Anyways,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as mentioned.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보이는 라디오 너무 깔끔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Because I just love it when a lot of people are watching me.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So come on our YouTube channel. It is TBS EFM. 좋습니다. 누가 모닝그룹을 지금 듣고 계신가? Who's ready to send in their check-in messages? Ooh, I guess some people are already sending them in.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해피라이프님, 그리고 상민님 모두 출첵 벌써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연휴에 강변에서 파티 잘 하셨습니까? 오지 않길 바라던 오늘이 결국 왔군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really didn't want today to arrive, but it just arrived. So that means we are back to reality. 왜요? 은근 기대된 거 아니에요? 모닝그룹 들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변에서 파티를 제가 했을까요? Did I went for a riverside party? I don't think so. I went for a picnic, though. 요즘에 돗자리도 사고, 피크닉 전용 테이블도 사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말이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강변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spots out there. 그래서 피크닉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서울에서 요즘에 핫한 노들섬의 빗섬 축제도 다녀왔어요. You know, I decided to explore more Seoul these days as I'm producing a show that is related to Seoul. 제가 또 서울 언박싱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서울 덕후가 돼보자 이런 가짐으로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핫한 빗섬 축제에도 다녀오고요. 한강에서 피크닉도 많이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막 유람선 그리고 한강버스 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요즘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런 거 만끽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your own soul as much as I'm enjoying soul. 우리 체육부장님, What's up, what's up? 저는 캠핑에서 부어라, 먹어라 했더니 체지방률이 믿을 수가 없네요.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태우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체육부장님 also enjoyed herself, eating and drinking a lot while she went out for camping. 캠핑 진짜 좋아하신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날만 좋으면 그냥 장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 체지방률을 매번 그러면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지방률 안잰 지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때 잴까 말까인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몸 컨디션을 체크해 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체육부장님, Yes, you're back to your reality. So that means workout time. Go to the gym. Get your workout done and brag all about that here on Morning Groove. 또 오운완 하시고 여기 모닝그루브에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별초롱 짱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해 대부도 가서 식사하고 일몰 보고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어요. 하트. 와, 완전 하이파이브. 저도 대부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무슨 요리 가셨어요? 저는 금요일에 갔구나. 사람 진짜 많죠.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10km인데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뻥튀기 다시 파시는 분들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Wow, we are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 대부도 is so beautiful over there. 서해 바다를 제가 잘안 가보다가 정말 간만에 아기 때 가고 나서 오랜만에 갔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The fun stuff about 대부도 is that when the sun sets and when it's dark,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on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밤 늦게까지도 하고 밤에 물이 다 빠지니까 라이트 켜고 막 갯벌에서 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So it was really fun just watching that. Good morning, Guruba. Good morning. Let's start our wonderfully imperfect morning. That is the attitude, Ju. Looks like you listened really carefully to today's opening. We are imperfect, so we're gonna get it started another imperfect day altogether. KA962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노아의 나의 맘 출첵해요. Oh, welcome, welcome. 일찌감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첵 100점. And some other messages that came in over the holidays. 8078. 저 오늘 복직 첫날이에요. 불안, 초조, 설레임 중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0: So somebody is returning to their work after a vacation or a holiday. I'm not so sure, but they're feeling excited, a little anxious at the same time. But I'm pretty sure you're going to be just fine because once you return to work, you're going to be busy.
1: 너무 바쁜 나머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거 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죠. 바쁘면 온갖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잊혀지고 일에 또 뭘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렸던 복직 시간인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0: May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저는 May예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way to school listening to your radio show. 학교 가신다고 하시는데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학교 열심히 가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수아 아빠 모닝그룹어 썸머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즐기니 너무 좋네요. 우리 딸 수아도 썸머님처럼 흥이 넘치는데 또 썸머님처럼 영어도 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아자. So Sua's daddy sent in a message wishing his daughter Sua to grow up as summer, as someone like summer. Who has a lot of energy and who speaks English really well.
1: 이런 문자 종종 받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썸머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이고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겠네요.
0: Because I want to match all of your expectations. Okay, Morning Groovers,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do that.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right, I'm just going to get straight to today's question without any hesitation, ok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at is your most random but silly superpower?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good at? What is a weirdly specific thing you're ridiculously good at?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1등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좀 쓸데없지만 귀여운 장기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간식 동내는 거 1등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정리왕입니다. 정리 1등.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장 친절한 걸로 1등이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굉장히 또 예쁘게 깔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falling asleep within 5 seconds maybe you can brag about that or maybe you're very very skilled at putting on a screen protector with zero bubbles. 이 액정 단 하나의 기포도 없이 잘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자랑일 수 있고요. 왠지 이거는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린 이런 거 잘 액정 잘 까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닌가? 의외로 또 거품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교체하시나? 사람은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We are all imperfect human beings, okay? Even 윤동혁 감독님 cannot be perfect. But anyways, brag about that. 저는요, 뭐가 1등이냐면 저는 시간 맞추기가 1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이러면은 한 9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시간을 보잖아요. 하면 9시 11분 정도가 돼요. So I have this super skill of guessing the time really, really specifically correctly. 그래서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되게 잘 예측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에도 무료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about that, everyone. What is your most random, silly, super

0: Oh, St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Hello to you. Welcome to the program. We're live today, by the way. Okay, so today we want to talk about your random silly superpower.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동네 1등이에요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네 아니어도 되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그리고 직장 사이에서 등등 다 있겠죠. 체육부장님 responded. 저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숱이 이 동네에서 1등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5년 전? 이젠 많이 줄었어요. One Direction의 Perfect 신청합니다. So my hairdresser told me that I have the thickest hair in this entir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ready 5 years ago, and now it thinned out a lot.
1: 머리숱 진짜 1등인 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We cannot do anything about it. Lik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just gotta be born with that.
1: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머리숱 많은 게 싫은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정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제 딱 밸런스가 맞으셨겠네요. 5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평균으로 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 회사에서 1등이에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ing to wait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 little more. And now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One Direction Perfect.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at is a silly superpower that you have?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 number one at in your neighborhood or at your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내가 가족 사이에서 우리 동네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요. Do morning groover responded beautifully. 저는요, 공감 능력이 1등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따스운 위안을 얻어갔다면서 가요.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는데 공감 능력이 좋은 저는 그 감정이 남아서 헤어져도 계속 힘들어요. I'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empathy. Maybe that is why people come to spill their hearts out whenever they are sad or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leave feeling warmly comforted. They walk away feeling so much better, but as someone with high empathy, those emotions linger and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after we part ways. 이건 부작용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거의 그 요즘에 내가 무슨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와서 쌓이고 쌓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 근데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치가 와요. So you would ultimately reach a certain limitation when this just stacks up, right? When everybody just always, like, habitually comes up to you whenever they have issues, right?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도록.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 모닝그룹한테 다가가는 걸까요? 저는 친구가 항상 저한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 맞다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알아서 이어가더라고요. So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yways,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나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좀 잘 찾나요? Are you able to find ways really well? Maybe better than your own GPS? Or are you like the best parker? 뭐 주차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나요? 뭐 어떤 것들 고기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here in Korea, this is like the best, this i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be able to grill a Korean barbecue well. 이런 분들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제 고기 먹으러 놀러 가면 되죠? 문자번호 #1013으로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We also have a song request from 1339 Morning Groover. 처음 인사드려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Welcoming 1339 to our Morning Groove crew.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Whitney Houston, Run to You.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hopping in. 줄무늬 morning groover and Ben's Pearl morning groover is saying hello to me. Well, thank you for that nice and beautiful greeting. Hello, hello. So during the song break, I wa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good at, but I would have to say the thing that I'm good at is being late in the game.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북치기 1등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오디세이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디세이 가장 늦게 본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능가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오디세이 늦게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아마 전 국민 중에서 제일 늦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늦게 또 빠져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제가. So I really actually enjoyed watching Odyssey a lot. So yeah, I was so late in the game. I was the one who would go on YouTube channel, look for all those reviews of the movie Odyssey in October when the movie came out in hot summer, around early August, actually.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논란 대안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오디세이 OTT 아직 안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오디세이를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오!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아직 오디세이 못 보셨다고. 아우, 저보다도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혹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re you even planning on watching the movie Odyssey? Let me know. 좀 많이 뒷북을 쳤는데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Penguin Killer's message continues. 저는 주차 1등인 것 같아요. 간지가 없던 시절 평행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차할 수 없는 간격인데 정확히 한 번에 딱!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분이 서서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자기도 절대 주차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수 있냐면서요. So Penguin Killer is really skilled, actually number one when it comes to parking a car. Even on a zone that is really tough to park, Penguin Killer is able to make it that a person outside was actually applauding Penguin Killer when he parked. 이 평행 주차 굉장히 또 좁은 주차 구간에 막 앞뒤로 차가 오고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운전을 10년 이상 한 사람도 당황을 하게 돼요. 저도 평행 주차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러면서 이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밀고 들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긴장되면 더안 되고 이러는데 I guess Penguin Killer is patient enough to park a car really nice and beautifully, neatly at a parking lot when it's also a very tough spot to park. 주차 1등이시군요. 어디 뭐 예전에 알바 좀 하셨었나요? 어디 발레 파킹? 저도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왠지 이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가 주차한 구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급 생각이 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칼퇴하기 1등. 눈치를 잘안 보는 스타일이라 신입 때부터 일 끝나면 퇴근 잘 했습니다. So I was wondering what I'm best at, and it suddenly hit me. I'm number one at leaving work right on time in my own company. I'm not really the type to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So ever since I was a rookie, I always clocked out as soon as my work has done. Ooh, same as me. 칼퇴하는 게 신입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난다 했는데, 막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일어나 마라 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 슬슬 괜히 뭔가 이제 일 마무리하는 척하면서 일은 10분 전에 마무리했는데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 눈치 보는 시절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not easy for you to leave work, especially when you're a rookie. 근데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문화를 바꿨어요. 저는 파나마에 갔을 때첫 주부터 첫 주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집을 갔죠. 왜냐면 전 약속이 진짜 있었거든요.

요. I actually had an appointment right after work in Panama.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파나마에서? 이러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제 동기들이 빠르게 좀 퇴근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I mean, like, what's the point of sitting around, right? 이게 상사분들도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그냥 친구가 일다 했다 믿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먼저 퇴근하고 뭐 이런 게뭐 중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얼짱님. Good job.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동네 문화 소식이나 도서관 소식 공유하기 1등.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최근에도 동네 축제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찬희 남매 듀오, 카더가든 오셨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오셔서 간송 정형필, 우리 문화재 수집 얘기도 해주셨답니다. So I a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sharing local cultural updates and library news in my own neighborhood. I get so itching to share all good news programs out there. 그러네요. 진짜 바삭하시네. 나중에 뭐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회장, 대장 막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저처럼 서울을 알리는 것처럼 동네 알림이 해피라이프 요정. 이 동네 뭐 동네 이름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요정 해피라이프 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종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실 수.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Awesome neighborhood instead. 우리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도 저도 OTT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네. 안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서비모닝 그룹어, You're not alone. 우리 펭귄킬러 저 그리고 함께 팸을 결성하는 거 어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박우리 진단님 진작에 보신 것 같고 딱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하긴 우리 박우리 진단님은 약간 우주 영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은 감독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오디세이. 의외로 안 보셨대요? 되게 표정이 뭔가 노 관심, 이런 표정인데.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감독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진심. 저도 약간, 오디세이? 3시간? 이러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뒤늦게 오디세이 홍보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서비모닝 그룹, don't wait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Just watch it. Go to the theater. You'll be able to watch it. You'll be able to book the tickets so much easier than before. 요즘에는 뭐, IMAX 표 구하는 것도 뭐, 예전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가셔서 TBS EFM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So you can come and join our viewable radio if you come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all along the show, you have an option to join our KTalk open chat room. Just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나는 실시간으로 사진도 공유하면서 우리 모닝 그루버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 그루브를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And it's usually really active during the live show. Okay.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So I'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 movie Odyssey. And the reason why I'm highly recommending you guys to go watch it at the movie theater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like our 윤도혁 감독님 who is waiting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우리 윤 감독님처럼 OTT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온전히 그 영화만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You know, we are always used to those quick contents, watching shorts and reels, and we are always multitasking. Even when we are watching dramas at home, we always are holding on to our phones, right?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3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달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많이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아무튼 Morning Groovers, you're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오늘 썸머 PD님은 티봉이랑 깔맞춤을 한 듯한 연보랏빛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부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o Coco Morning Groover has commented whil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보라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저 오늘 티봉이랑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진짜 오늘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거는 티봉이 색깔? 이 생각 아침에 했습니다. So when getting out this clothes this morning, I was thinking about 티봉이 and I got excited how we're gonna be matching together. 여러분들 커플룩도 많이 많이 보시고 마침 제 뒤에 있는 기타랑도 커플룩이네요. Blue, blue, blue, blue everywhere.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our question.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99% 정도는 제가 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기는 한데요. 보고서 쓸 때 사진 이상하면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다른 직원 안 시키고 그냥 찍어요.
0: So I'm skilled at taking great pictures in my own company.
1: 사진 찍는 이 스킬도 진짜 귀하다. 이게 왜 생각에는 켄 모닝그루버께서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면 이 각도가 아쉽고 뭐가 좀 포즈가 좀 아쉽고 이 뭔가 그 사진 전반적인 앵글이 아쉽고 이런 게 하나씩 보일 거 아니에요.
0: So when somebody else takes a picture and when you look at it, you will see some points where you want to change and fix, right? So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y yourself when it comes to taking pictures.
1: 그럴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뭐 너무 좋죠. 우리 켄 같은 모닝그루버 이렇게 사진도 완벽하게 찍으면 보고서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한 보고서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사진일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 길어 보이게. 2m 정도로 찍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0: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skilled at in your own neighborhood or at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or among your friends too.
1: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들 오늘 자랑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Alright,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a segment to get to. We've been having a long break during this October, so we missed out quite a few segments of Lyrics Gone Wrong. 오늘은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 어떤 부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주시고요. Here is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did it again.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It's a song by Morten Harket, everyone.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song title just ye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 나 안다! 아는 척 마음껏 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So, morning groovers, we just listened to a song by Morten Harket, and the song was called Can't Take My Eyes Off You. And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그냥 노래 가사가 정답이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에게 눈을 뗄수 없다. So, let's find out who was able to manage to send in the answer. 누가 답을 좀 보낼 수 있었는지, 뭐 문자들 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얼짱님 says, 크크크크크크크 또 너무 웃겨서 따라해보다가 또 혼자 빵 터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they tried to mimic "또" because it was so funny and just ended up into laughter again.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또 이걸 또 따라해보고 그러세요? 아침 출근길 바빠 죽겠는데 또.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 목소리잖아요. 또, 또, 또, 또, 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소리 약간 목 안쪽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So you've gotta really stretch out your throat and able to use your throat really well. You gotta know the structure, you know.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출근길 괜히 기분 좀 좋아져요. 혼자 또 하고 빵 터지고 얼마나 웃겨요. 근데 왜 혼자 이거 따라하시기만 하고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얼짱 모닝그룹어. 막그또 이거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셨구나. 괜찮아요. 우리 다른 모닝그룹어가 정답 보낼 거니까. It's okay. Some other morninggroupers might have sent in the answer. So let's find out. Coco Morning Groover says, 오늘도 열일하는 Summer PD님, Summer PD working so hard today as well.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냥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Yes, Homer Simpson was taking over and doing the job for me. 제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캐가 와가지고 다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예전에 박상원님이 진행하시던 아름다운 얼굴인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Morten Harket은 아하의 볼컬, 그리고 97년 영화 음모, Conspiracy의 배경음악. Wow, where are you getting all these information? Kim's fan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So Morten Harket was a member of the group Aha Take On M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아하의 보컬, Morten Harket. There are obviously a lot of different kind of versions of the song. 예를 들어서 우리 테테파파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정답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해주셨고 정답 보내셨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Frankie Valli라고 답을 보내주셨네요. So you sent in the musician of this song, and yes, there is Frankie Valli's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There is even Greg's version too.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Greg's 그러니 Greg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에 그렉이 불러줬어요. 그렉 버전도 굉장히 좋으니까 도망간부 6213 우리 메이 모닝그루버시네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루버께서 정답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Wow, how are you coming up with this answer? 우리 10살인데 어떻게 정답 보내신 거예요? 엄마 스킬? 오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 파이팅!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0번, 10번, 200번, 300번 파이팅! 이렇게 정답 아침부터 보내주셨는데 너무 야무지시다. 야무지게 정답 보내고 이제 다리 쭉 뻗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펭귄 킬러 모닝그룹 I love you, baby.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I know. It's like the part that we all want to sing along to, right? And if it's quite alright.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체육부장님, 로렌 힐이 부른 버전도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even Lauren Hill has her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맞아요. 굉장히 또 저명한 뮤지션들이 이 노래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거죠. 우리 켄 머닝그루버? 심슨 하니까 에피소드 중에서 Do It For Her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복귀하고 매기를 위해 일하는 호머 심슨. 또! Okay, so another fan of The Simpsons, Ken Morningriver,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episode that you remember from The Simpsons series.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고 그 오프닝도 맨날 다르잖아요. How are they coming up with these kind of ideas? It's lik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매일 다른 오프닝 막 이런 걸로 방송을 꾸려나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트콤 같은 거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Yeah, there used to be sitcoms where it was aired from Mondays to Fridays every week. And the shooting schedule was crazy. 심슨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 쳐도 시트콤은 진짜 매일매일 갇혀가지고 막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았는데 다시 안 하나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 그룹어께서 메이가 따라하는 중이에요. 또! 귀여워. 어때요? 어떻게 썸머 언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 이런 거 하거나 귀를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외쳐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It feels so much better. 여러분들 그냥 실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또!

저는 3일 일하고 쉬어서 그런지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느낌이에요. 이제 12월까지 공휴일이 없네요. 두둥 또 진짜 여러분들 빨간 날 이제 우리 즐길 만큼 즐겼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빼고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There is no vacation, no public vacation apart from Christmas holiday, everyone. So get ready for that. But that also means that I will be here for you on your commute to work, even it has to be only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뭐 재방송 그리고 플러스 생방송까지 함께하면서 우리 12월까지 잘 버텨보자고요. Oh my gosh, it's so hard to believe that we only got to work 3 days a week last week. 3일이 됐네, 진짜. 우리 공휴일을 쉴수 있는 분들 한해서 와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주 5일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with more of Morning Groove after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Frank Sinatra. Come fly with me.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Tete Papa, a lover's concerto.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this.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꺄! 오늘도 선곡 맛집 모닝 그루브. 어때요? 오늘 우리 DJ 바의 선곡들이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So I hope that today's playlist kind of suited with your taste today. Marco Polo say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오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많다 녀석, 만났어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aid to me last time that he would go scuba diving abroad, and finally he was able to meet Manta in the sea.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 사진 마치 어디서 본 사진 같아요. 그 창문 94 있잖아요. Wind Thing 94. 그 마이크로 땡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본 배경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요. 약간 무섭진 않으세요? 하긴 이런 거 무서우시면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안 하시겠죠. 뭔가 경이롭고 그럴 것 같아요. It would feel so special. Different. 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커다란 양탄자 같은 만타 녀석을 만났을 때그 느끼는 압도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Marco Polo Morning Goove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beautiful experience. 이또 추억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긴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 못 보시겠구나. 채팅 내용이 다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So today I ask you to brag about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re extremely good at, the things that you consider that you're number one in your own area.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1등이에요 싶은 거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더 읽어볼까요? 0117 모닝그루버 says, 자랑은 아닌데 저는 개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 홍군이랑 산책만 가도 온 동네 개들이 이상아리만큼 저한테 몰려들어서 홍군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한 번만 쓰담쓰담 해줘도 애들이 다 쓰러져요라고 해주셨네요. 자랑 맞네요, 자랑.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 친화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좀 많이 부럽습니다. You know, if you see so many cute dogs out there,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the park, you would want to like pat on them a little bit and you kind of want their attention.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나를 막 쳐다봐줬으면 좋겠고, 눈 마주치면, 봤어? 나 쳐다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들이 홍군이랑 산책 나갈 때 몰려든다고 하는데 홍군이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알고 보니까 홍군이가 인기 많은 거고 홍군이 딱히 질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강아지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씩 봐주는 강아지한테도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아이고, 쌈마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면서 I would talk to that dog, assuming that they would think in a certain way that they've been missing me, that they felt miserable without me.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I guess the only thing that is on their mind is to think, oh, how am I supposed to get extra snack?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Alright, the message is getting just way too cute. So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song is by Diana King from my best friend's wedding. I say a little prayer.

That was Dream, A Little Dream by the Beautiful South from the movie French Kiss. 여러분, 내 꿈과요? 조금만이라도, just a little bit. 악몽인가요?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저 요즘에 꿈 엄청 많이 꿔가지고 막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anyways, 심심이 모닝그루버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 looks like they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shy하게 인사 건네주셨는데 앞으로 심심이 그리고 고민 중 모닝그루버의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담 주기. No pressure though.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캬 노래 좋아요 하트하트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과연 이게 무슨 노래일까? 기껏 신청해 주셨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여러분 오늘 신청곡 꽤나 좀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 오늘은 좀 이런 무드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So I kind of get the idea what you guys are in the mood for when it comes to requesting a song. I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y our DJ 바. DJ 바와 여러분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our Wednesday's live broadcast. 수요일 또 생방송으로 우리 만나야죠, 여러분들. 약속, 약속.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Simon and Garfunkel, Bridge Over Troubled Wate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Oasis, Let There Be Love to get us started.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103. I'm glad that you've chosen to spend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October 12th. The time is 10:06 and 45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e broadcast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megahertz, bringing you music stories and thoughtful conversation and a little company to accompany your morning. We are also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a Boiner Radio. If you just simply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ll find us there.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share a greeting, a thought, or how your morning is unfolding. Your voice is always welcome here as well. And should you miss us live, we will return with the rerun at 6 p.m. and once mor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는지요? 소셜미디어에 이제 글을 쓰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악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If you post on social media or share your opinions in those online communities, chances are you've probably experienced negative comments or sort of an online hate at some point. 이 온라인에서의 이 악플,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참 궁금한 이 소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online hate is sort of a fascinating topic. I think I actually like to study it myself. 어떻게 생각하면은 직접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고 얼굴에 대고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일 같은 거는 정말 드문 일이죠.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의 악플이 뭐 나빠봤자 그것만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죠. If you think about it, it would be very rare for someone to you know, walk up to you in person and insult you to your face, right? And you might think no matter how nasty online comments get, you know, how bad can they really be? It's not as bad.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악플러들은 굉장히 더 용감해지죠. The internet makes people bolder, I think. 도발의 이 수위도 더 높고 대부분 또 익명성이라는 이 방패 뒤에서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They push boundaries further online and behind the shield of anonymity, people feel freer to attack other people. 어떻게 보면 리얼 월드에서 남을 공격하는 일보다 더 자주 있을 수 있는 이 심각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In some ways, online harassment can be even more common and harmful than, you know, face-to-face aggression. 주말 동안에 저도 이 약간의 악플이라는 걸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올린 주제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뭐 약간 순한 맛의 악플이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받아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I experienced some online hate myself over the weekend. I knew the topic that I posted about might, you know, divide opinions. So I expected in some ways some negative reaction. But honestly,

these comments were pretty mild, but still didn't really feel great to receive them. 하지만 좀 신기한 게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들이 보통 악플을 받는 글이기도 합니다. 조회수와 악플은 비례한다고도 하죠. 또 그만큼 좋아요도 가장 많이 달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원도 많고 악플도 많은. So here's an interesting part, right? That post was also the most viewed post and also received the most likes. So most likes and also most harmful comments. 그러니까 뭐 악플이 많고 응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공식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또 그런 말도 있죠.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There's a saying that even negative attention is better than no attention at all. After all, because negative comments mean somebody's paying attention, you know, at least, right?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악플 뭐 이렇게 유쾌한 토픽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은 이 악플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이 온라인 동호회나 약간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온라인이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뉘앙스 때문에, you know, because expressing something online isn't as flexible. It doesn't really give you the detailed nuance of, you know, just, you know, face-to-face communication, right? So it could happen, I think, a lot of time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악플이나 또 온라인상에서 좀 기분 나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online hate or just a malicious comment or uncomfortable situation, sort of?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답변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EFM 라이브 찾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Love, love, love.

Roy Orbison, After the Love Has Gone, I guess. Apparently, same titled song as the one by Earth, Wind and Fire. Huh? Very different vibe, though. 0916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악플을 소각시키고 싶어요. I wish I could burn all the hateful comments in the world. 특히 유명인들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 같아요. 그런 악플로 고생하거나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 보면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When I see entertainers suffering because malicious comments or tragically losing their lives, even I often say that the people who write those comments should take a good look at themselves first.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섭섭한 이슈들은 남편과 내 편이 되어주는 지인들에게 직접 털어놓습니다. I don't do it often, but you know, something upsets me. I just open up to my husband or to a few trusted people who are always on my side.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것은 뭔가 이 온라인상에 올리면은 좀 더 확산이 될 뿐이죠. It just you know, expands and magnified and be under sort of a put under microscope. 그죠? 뭔가 이렇게 현미경 밑에 들어간 것처럼 막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친한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친한 사람들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감사드립니다. 0916님. 신청곡은 테토녀 뮤지션이었던 에이브리 라빈의 곡 신청한다고 보내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kater Boy.

couple of tracks, Avril Lavigne, Skater Boy,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ick Punk's Amutun Cheers with Cho Jung Chi. So let's get to it. More stories from our listeners. 1033님.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두어 개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무섭게 확산되고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변질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 어플이 있는데 예전 직장에서 특별 승진을 한 직원에 대해 각종 억측이 악플로 달린 적이 있는데 그 악플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결국은 원 악플러가 악플을 삭제하는 걸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So 1033님 says, I think one of the biggest problem with those 악플, malicious comment is that once a couple of them appear, they can spread really quickly and the speculation starts to be treated as facts. At a previous workplace, there was an anonymous ad for employees where people posted all kinds of baseless accusations about someone who had received a special promotion. And one of those comments contained a major factual error. So in the end, the original poster deleted it. 그렇군요. 아,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그쵸. I mean, there could be an advantage. There could be benefits of having those kind of, you know,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so that people can, you know, post, express their opinions more candidly, not to, you know, attack people with, you know, false information. 그게 목적이 아닌데. 악용이 되는 거겠죠. I guess it's just a bad case of having those kind of anonymous, you know, community app or whatnot. 그죠? 참, 그래도 그렇게 뭔가 오류가 있어서 또 그렇게 본인이 자진 삭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t's good that it ended up being like that.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생각할 거리를 또 많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네요. 한로로 곡 중 아무 곡이나 부탁드린다 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로로 곡 한번 픽해봤습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한 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which was a request from 1033님 to talk about the danger of this, I don't know, proliferation of malicious comments, right? Speculation, you know, becomes a fact. 자, 악영향인 것 같아요. 1033님께서 한로로 씨가 국문학 전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가사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더 좋아요. 어린 윤종신 이렇게. Yeah, I think she has a appeal for sure. 그죠? 뭔가 이렇게 요즘 열풍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Yeah, more I listen to 한로로, I think I like her music better, more even. 좋습니다. That wraps up the first half of the show. 그러면은 2부,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커피소년 힘내.

you miss our show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ed YouTube for our morning broadcast as a 보이는 라디오.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Hope you're enjoying our show so far, Monday morning. And we started with a rather heavy topic to talk about for a Monday morning.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with this topic. 노래 좀 듣고 와서 좀 계속 얘기할까 합니다. This one by 정준일, 사랑했잖아 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ballad track. 정준일 사랑했잖아.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That song, Wisdom님 commented. 너무나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곡. I see. I'll try to look into it and find. 그렇군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이었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so I think you know we've had enough of comments about the malicious comments. 그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장필순 씨의 곡인데요. TV 돼지 벌레.

be attracted to. 제 리스닝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So some of the recommended tracks are lesser known artist. 꼭 이렇게 잘 알려진 아티스트의 곡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I don't really know what kind of basis that they have, what kind of algorithmic design that they have, whether they would go for you know, more known artists or lesser known artists. I don't really know about that. But a lot of artists that they end up recommending is relatively unknown artist. 오늘도 이 아티스트는 제가 얼마나 잘 알려진 아티스트인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I just liked his music. 마음에 들어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잘 안 알려진 아티스트더라고요. So the first track is by this artist named Aaron, A-R-O-N. 그 다음에 느낌표 exclamation mark after his name. 첫 번째 곡은 굉장히 짧은 곡인데요. It's less than actually shorter than 2 minutes.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Aaron입니다. Love is how you lose.

first verse.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스트링 편곡이 It's very jazzy, I would have to say. 근데 이 음악을 재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 It's very jazzy and very bossa nova-like. I guess that is the aspect that I really loved about this song.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I had no idea. I had no prior information about this artist, Aaron. 근데 이 여기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지금 들은 곡은 It has less than 10,000 hits. 일단 조회수도 막 7,400. 그래서 Aaron의 유튜브를 찾아가 봤더니 He has subscribers less than 30,000. 3만 명도 안 되는 이 구독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under the radar kind of artist. 근데 와 이렇게 좋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 tried to find one more track from Aaron.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이 노래는 길어요. It's over 3 minutes long. So here's another track from Aaron. The song title is Shiny Stockings.

Nev Cote, Open Eyes. Nev is a Manchester singer-songwriter from UK. Sometimes they would classify this kind of music as a psychedelic pop, and some would call it like a cinematic pop. Cinematic pop 하면 이제 영화 같은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영화적인 분위기가 나온다고 해서 cinematic pop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죠? Because the song blends strings and very cinematic sounds, you know, and gives you that melancholy-ness, right? 굉장히 또 저음의 보컬이죠. Again, this song was released more than 10 years ago, more than actually 9 years ago, and with less than 26 thousand hits on YouTube.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Hope you enjoyed it. 다음 곡은 아마 이 곡은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멜로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Julian Lerner의 곡인데요. Even If.

Julian Lerner, Even If. 따라란, 따라란, 나나나나나.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It is a remake of the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originally by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곡. Also made popular by Nerd Connection. Nerd Connection이 불러서 굉장히 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a singer. And recently did this remake of 그대만 있다면. 다른 분위기죠, 굉장히. It's a different vibe, right? But I guess the melody comes alive. Good melody always comes alive in any kind of arrangement. 그렇죠? 헤일리님도 지금 곡이 궁금합니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 Yes.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이렇게 또 잘 우리의 K-POP이 또 이렇게 잘 알려져서 이렇게 리메이크 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좋네요. So,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version of 그대만 있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ll leave you with the Nerd Connection 그대만 있다면.

That was Lady Gaga, Born This Way. You're all on your right track because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가장 나다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세요? When you're around your family or maybe when you're with your closest friends? Let me know. 나다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일터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운 순간일까요? Or maybe would you consider yourself being yourself when you're just alone at home? Or maybe you're singing to your favorite songs while you're driving in your own car by yourself? It's kind of a tough question, I think.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고 즐길 때 저는 가장 나답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It is knowing what you like, what makes you comfortable, and what feels natural to you. And maybe the more we enjoy those things without overthinking, the more ourselves we become.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So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Send me your song request. 신청곡도 막 보내주세요. 밖에 DJ 막 계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의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 신청곡 여기서 저는 우리 티봉이랑 같이 손잡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그치? That is right.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too. 우리

톡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광고 문자 같은 거 거기다 쓰지 마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가 가차없이 다 차단해버립니다. 제가 방장이거든요. 건전하게 우리 채팅하면서 또 즐겁게 모닝그룹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Alright, let's see who else is here. 우리 벤스버러 모닝그룹어, hello, good morning, listening from Europe.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happy life 모닝그룹어, 상민님, 감사합니다. Welcome, thank you for your check-in message. 노아 라이언맘, 굿모닝, 스타마피디님, 정신없이 시작해버린 10월이네요. I know, right? Like, when did October even begin? We're already heading off to mid-October already. And then afterwards, we're gonna be talking about Christmas. So how exciting! 날씨가 진짜 확실히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제법 좀 10월다운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레드, 레드, 단풍 써머네요. 레드, 레드! 라고, 칭찬을 해주신 건가? So I look like autumn leaf because of what I'm wearing today.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어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도 Oh, burgundy knit even summer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예쁘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데요. 이게 약간 버건디가 아니면서도 약간 빨간색, 완전한 빨간색도 아니면서도 좀 그런 컬러인데 제가 청바지를 좀 진한 걸 입고 왔어요. 보이시려나? 제가 일어나려면 마이크에서 멀어지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태극 기록이에요, 태극 기록. 위에는 빨강, 아래는 또 진한 파란색.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애국자의 그런 애티튜드로 방송에 임해볼게요. 대한민국 만세. 별초록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선머님,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오늘은 가을 옷 쇼핑하고 풉니다. So, wanna go out for some autumn shopping. And they're also complimenting on my outfit today. Oh my gosh. You guys like me wearing red. 저 빨간색 입는 거 여러분들께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신다. 저 빨간색 좀잘 맞나요? 제 퍼스널 컬러는 약간 레드랑 잘 맞는 걸까요? 괜히 머리 한번 쓱 넘겨보고.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선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만의 나다운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슈퍼스타로 태어났으니까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e're all born to be superstars. So that is why we have to be ourselves and make this day the best day ever. Of course. 뭐 슈퍼스타로 안 태어났으면 뭐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슈퍼스타 애티튜드로 하나 둘씩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o everybody deserves to be a superstar. 여러분들. 이런 애티튜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모닝그룹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눈빛이 굉장히 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졸리시지만 눈 반짝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앞으로 2시간 함께해 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gave another thought, and I had to think about what would suit today's question.
1: 오늘도 또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볼지 고민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0: Today we're gonna be a little honest, okay? We always have to be honest anyways, but let's be extra honest and talk about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When do you feel a little scared or intimidated?
1: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우리 이야기해봐요. 우리는요, 나는 뭐 무서운 게 없는데? 나 귀신? 아유, 난 귀신 본 적도 없어. 이러면서 좀 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 깜짝이야 어 벌레 잡아줘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0: So we all have different things that we're scared about, okay?
1: 각자 뭔가 좀 겁이 나는 것들 하나둘씩은 있을 거예요.
0: So maybe it could be a phone call from I don't know your mom.
1: 엄마한테 갑자기 걸려온 전화. 어 뭐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겁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0: Or you could really be afraid of a certain type of an animal, maybe because you're traumatized.
1: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0: I'm not really scared of ghosts because I've never seen one before. I never heard of one before myself.
1: 뭐 제가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귀신을 뭐 본 적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0: I am afraid of rats.
1: 저는 그 쥐 선생님들을 좀 무서워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여가지고 왜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It's not exactly hate.
1: 이거는 뭔가 그 비둘기와 쥐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조금 파타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박은희 팀장님은 별로 쥐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또 아니세요? 의외로 좀 겁이 없으셔가지고 네,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그 만났던 어떤 여성분 중에서 제일 겁이 없는 그런 여성분이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걸까 궁금히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0: I get really frightened and afraid whenever I am in escape room. It has become one of my latest hobbies these days,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ctually create my own fear.
1: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방탈출을 공포 테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굉장히 동화 같은 테마를 하러 갈 때에도 괜히 길을 막고 눈 감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탈출할 때는 눈을 반짝 뜨고 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극졸보가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방탈출 전문용어로 창공이라고 해요. 창조공포라고 제가 좀 창조공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은 방탈출할 때인데요.
0: So whenever I play escape room, that is a moment where I become a scaredy cat because of this all imagination. But what about you guys?
1: 여러분들은 언제 겁쟁이가 되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 here is Martin Garrix and Dua Lipa, Scared to be Lonely.

Come join the live party of Morning Groov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Su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주셨고 초롱초롱 빛나는 초롱님 출첵합니다. 진짜 가을 아침이네요. I know, right? Every single day it feels more like autumn, right? As the day goes by. Juicy Tongtong Morning Groover, Escape Room! I love it! Ooh, high five! Another Escape Room lover. 방탈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 치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10방 정도 했나? 근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영준 모닝그룹어 아들과 본격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네요. 항상 텐션 넘치고 출근길에 힘을 주는 방송 감사드려요. 금요일에 노래방 코너 제일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 기대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건승하세요. 이제 곧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이영준 모닝그룹어 파이팅! 힘나는 또 힘찬 출근길 되시길 바랄게요. 아 노래방 코너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네. 저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노래방 코너를 You know we had many days off so we didn't get that much of 노래방 segment these days and I'm a little upset about it too. We don't get to have that this week either but that means next week's gonna be extra more exciting.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워하면서요. 네네 평소에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생각하죠. 아 이 노래 해야겠다. 아 저 노래 해야겠다. 이런 노래 욕심이 쓸데없이 많은데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ivers, what are you afraid of?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When do you get scared easily? 우리 펭귄 킬러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뱀은 너무 무서워요. 뱀이다! 우리 뱀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네. 해피라이프 Morning Groover 저도요 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펭귄 킬러 Morning Groover 해피라이프 Morning Groover 장어는 좋아하실까요? 이러면서 장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또 친척 사촌들인 것 같은데 뱀들이 근데 되게 순해요. 산책하다가 가끔씩 뱀 보거든요. 진짜 조그만한 뱀들인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씩씩씩 이러면서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애들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저 너무 끔찍하죠? 뱀 무섭다고 하시는 분 Some morning groovers are afraid of snakes. 근데 좀 이렇게 옛날 영화 같지만 아나콘다 같은 친구들 보면 저도 진짜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도망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When do you become a total scaredy ca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Looks like somebody wants some extra hype energy song.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 좀 더 텐션을 올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Okay, okay. DJ Boss got it. DJ 바가 밖에서 준비 완료. 이렇게 비장하게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 부장님's song request. Black Eyed Peas, Pump It.

테테 파파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우리 반장님도 good morning. 인사들 많이 건네주시고 계시네. 아유,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도 오! 가을 여자 추녀 썸머 피디님 오랜만에 뵈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우리 티봉이도 반짝반짝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티봉이가 대머리라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뜯겼어요. 그래서 티봉이 is currently hairless. That is why he's all nice and shiny. 티봉이 is bald but still looking very very fabulous, right? 뭐 머리가 어떻든 티봉이는 언제나 귀염이니까요. 티봉이 옆에서 항상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I feel so safe and secure having 티봉이 right by my side. It's so cozy and warm. 우리 티봉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또 프로듀싱 하는 서울 언박싱 프로그램에 우리 티봉이가 가끔씩 나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티봉이가 요즘에 좀 회사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티봉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Let's get back to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afraid of when you absolutely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새벽 3시쯤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리는 소리가 나면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됩니다. Oh my Just reading this message makes me so scared and frightened. 진짜 누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It's so unexpected, right? Nobody, like, who would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like 3 o'clock in the morning? Like, who would do that? So when you suddenly hear that sound while you were asleep, you feel completely helpless, right? 도대체 나는 막 잠옷 입고 있는데, 나막 무기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누르면, 그만한 공포가 없는데. I've experienced this actually. When I first moved in to an office still, it happened to me like twice. 한두번 정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되게 닭장같이 생겼었어요. So the hall was very, very long. So every single door, it pretty much looked the same. So yeah, people could have become confused a little bit when entering their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a long, long day. 그래서 막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었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You know how you always enter the same buildings every single day? For example, if you work at the 14th floor at work, you sometimes automatically press the 14th floor in the elevator when you're at your home building, right? When you're at your office style building, for example. 그래서 그 층수를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집인데. 그래서 내려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복도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회사 층수를 눌러서 거기 이제 막 복도 걸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쳤는데 집에 안 들어가지는데, 잘못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눌렀을 때 아무도 집에 안 계셨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예전에 누가 벨을 눌렀는데 카메라에 잘안 보여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문앞 가까이 서서 풀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어서 문을 꽝 닫아버린 적이 있어. 저 진짜 등에 진짜 소름이 막 너무 돋았는데 지금? This is actually horror. We're talking about the moment where we become scaredy cats, but this is basically a horror movie. 왜 눈이 그리고 왜 풀렸어요? 그리고 왜 노려봐요? 왜 남의 집 눌러놓고 왜 노려보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 닫아버리니까 가시던가요? So yeah, somebody actually rang the bell and you couldn't really see the person in the camera. So you opened the door and there was a man with a weird look staring at you. That is really, really scary.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너무 무섭다 진짜. 이런 거 CCTV 다 돌려봐야 됩니다. 우리 짱 모닝 그루버. 서머님 하이 굿모닝 투유 정말 반가워요. 굿모닝 투 유. 저는 사실 놀이기구 타고 공포 영화를 봐도 하나도 무서운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요. 늦은 밤 길고양이가 쳐다보는 눈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근데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는 고양이 눈을 보는데 왠지 측은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얘도 지금 낯선 사람을 마주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태극기로 청바지 진짜 멋져요, 썸머님. 오늘 운전길에 제이슨 머랏의 I'm Yours 이 노래 듣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t first you were afraid of the cat's eyes in the night, especially in the dark. But then come to think about it, you maybe thought maybe they're looking at you in that way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scared of you at the same time too. 야, 우리 짱 워닝그루버의 그 공감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알게 뭐람, 그죠? 뭐저 친구가 진짜 무섭게 나를 쳐다본다고 한들 사실 뭐 강아지들이 짖거나 막 고양이들이 학질하거나 막 이러는 거 사실은 그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Yeah, so when you see dogs bark, that's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intimidated. 그래서 결국은 아, 겁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 고양이 눈이 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무서울 수는 있죠, 그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내가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가요?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y cat? 제가 이거 질문 물어봐 놓고 이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의 이 문자 때문에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전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짱 모닝그루버, Jason Mraz, I'm Yours.

0: More greeting message from Jumani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everyone. And of course, from our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모그님들이라고 여러분들 밝게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늘하늘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봅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채팅방이 서머님을 닮아서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닮아서 활발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솔직히 저 많은 관여 안 해요. You know, I didn't participate that much apart from actual live broadcast. You guys make the whole vibe.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거기는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저를 닮은 건가? 우리가 좀 어쨌든 진행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right? We do share some similar vibes together. 이게 결이 같지 않으면 이 방송을 뭐 들을 수가 없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결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are you afraid of?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I've been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our 박원희 팀장님 DJ Ba might be afraid of. Because she's fearless. 겁이 일단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속으로 깊은 데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딱히 놀라지도 않으시고 She's the type of a person if you scare her, boo! Like she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약간 뭐해? 약간 이럴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나마 약간 뭔가 눈을 지금 가리키시니까 제 눈빛? 가끔씩 제가 뭔가를 극도로 원하는 눈빛을 보낼 때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DJ 반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어떤 걸 무서워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Ben Spurrell says, I always get scared and exceptionally shy when confronted with a breathtaking beauty like Summer PD. Of course you're scared. So you must be really frightened and scared every single time. So every time when it's our live broadcast, you must be watching a horror movie. 썸머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번 생방 보이는 라디오 보실 때마다 호러물이 되겠네요. 과연 제가 아름다운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But thank you. You're just giving me a nice compliment, so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아내가 갑자기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할 때 뭘 잘못했지? 그렇게 겁쟁이가 됩니다. 저 톤 되게 잘 살렸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래? 움찔움찔하게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Yeah, when you actually meet your wife and to actually sit down and talk, you know, maybe it's nothing big or extravagant.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루버. 회사의 부장님이 똑똑하지 못하신데요. 회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때 공포스러워요. So yeah, my boss is not that smart. So when he starts to give ou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ideas, I get scaredy cat. I get scared. 그러니까요. 막 되게 분위기는 싸하고 다들 밑에 보고 있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요즘 AI가 대세 아니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나셔가지고 막 그러실 때 조금 당황스러운 거 플러스 무섭고 아 난 또 이제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You would think to yourself Oh my gosh What kind of new task is he trying to bring up And you get really scared 그럴 때 있죠 예. 아이디어가 차라리 없으신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얼짱님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는 편인데요 또 부장님 여기 또 나왔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시면 가쁜 장르가 스릴러가 되는 매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ould prefer to work very quietly at work, but when suddenly your boss calls you, yeah, the whole genre becomes a thriller.
1: 왜요? 부장님이 그냥 부른 걸 수도 있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부장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잠깐 시간 돼? 이렇게.
0: You know, when they ask you, oh, do you have time? Like 5 minutes after work? 막 이러면은 좀 뭔 얘기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갔더니 선물 주고 막 이랬었어요. I guess that was his style. 근데 이런 거면 참 좋긴 하죠. 근데 진짜로 뭔가 언짢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가기 싫어. 싫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1: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when do you become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얼짱님 has requested a song by Shakira. O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딴딴딴딴딴. Oh, this is Shakira, She Wolf.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Morning Groovers, aren't you afraid that you might miss out on all the fun stuff that's going on here on Morning Groove if you missed out on the show? So if you managed to tune in today, you have made the best choice ever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우리 Morning Groover들, welcome, welcome back.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우리 호박맨 Morning Groover께서 썸머님 어휘력이 정말 좋네요. 비결이 뭔가요? 특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So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Summer uses a lot of positive words. Do I? Is that so?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부족하다. I always feel that I'm lacking. 그래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막 원고 쓰고 이럴 때도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I'm the same human being.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는 말 굉장히 어색한 칭찬이기는 한데요. 좀 이것저것 많이 써보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제가 뭐 은연중에 긍정적인 말이 좀 튀어나왔나 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뭐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아 제가 긍정적인 그런 명언들을 많이 듣고요.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간에 빠집니다. 뭐 이런 대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shows.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programs. But most of the times they don't really speak positive words.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막 시사 프로 같은 거를 막 듣잖아요. 뭐 긍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막 내가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항상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But thank you. Alright. 1743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today's question about that moment when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우리 1743 모닝 그룹어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서요. 비행기를 타면 너무 무서워요. 원래는 잠도 잘 자고 기내식도 잘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비행시간이 길어도 비행하는 내내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어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 가는데 벌써부터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냐는 걱정이 있답니다. 썸머피디님 혹시 비행기 안 무섭게 타는 팁이 있을까요? So you were never afraid of going on

and riding an airplane, but now all of a sudden you've become scared.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를 떠올려보면은 저는 진짜 지금 뭐 성인 돼서는 말고 어렸을 때한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무서워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비행기를 그때 막 탔을 때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it didn't really show because I got really excited. But as soon as I rode an airplane, I had to pray to God and Buddha and everyone. 막 부처님, 하느님, 막 신부님 막 이러면서 제발 무사하게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를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겉으로는 좀 센척했어요. 와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무사하게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I don't know exactly how it changed. I don't have a specific incident or anything. 어떤 특정 뭐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걱정이랑 그런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뭔가 체력의 이슈가 아닐까.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면 비행기 타면 잠밖에 안 자더라고요. So I used to enjoy eating in-flight meals. I always got excited.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장거리 비행 여행했을 때는 기내식도 못 먹었어요. 막 너무 피곤해서 자느냐고. 이륙하기 전부터 막 잠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두 번 깨고 계속 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죠. It's not easy to have this deep sleep on an airplane. 비행기에서 누가 이렇게 깊게 자요. 근데 이게 몸이 피곤해서 저는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 공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비행기 타시기 전부터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타시기 직전에 음식도 좀 드시고 넉넉하게 Then you would have food coma and that would automatically put you into sleep. 그러지 않을까요? 저의 엉터리 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리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던 말던 막 그냥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던 말던 막 이러면서 눈을 막 이렇게 막 서서히 감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또 엉터리 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scared of? When do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at after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좋아요,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Bust the vibe, okay? 뚜뚜뚜뚜뚜뚜. Bust it.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Boss it! Boss it!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츠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그냥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버 탈락. 6497 모닝그룹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게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Uh-huh.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어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Bombastic Air, Jesse Matador.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새빵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기도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후! 후!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a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s.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우리 6213 안녕하세요 길벌 헬로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따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인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라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0: Look into the sun as a new day's rise.
1: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a listener beyond Korea, Isa K. They said, good morning, Summer. Joining the live after some time. Hope everyone is doing well. Oh, hello there. Long time no see, Isa K. Morning Groover. How have you been? I hope all is well over there for you, Isa K. Morning Groover.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stant listenership for TBS EFM channel. Dr. Pap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막 회의 끝나고 방송 들어요. 출장으로 미쿠 보지에 있어요. 아이다호에 있는 도시인데 사람들은 또 잘 몰라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are listening while you're on your business trip. 출장이 좀 잦으시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룹어.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출장까지 가셨는데 몇 시예요 거기? 감도 안 와요 몇 시인지. 이렇게 모닝 그룹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룹어. 얼마나 계세요? How long are you staying over there? 저도 잘 모르는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뉴욕하면 뭐 이제 미국하면은 좀 유명한 데밖에 잘 몰라가지고. So what is it like? 그쪽은 좀 뭐 어떤 특색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신기해할 텐데 말이죠. 아이다호 근처에 있는 도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아시는 분 계시면 등판 좀 해주셔서 아는 척 척척 박사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닥터페이퍼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makes you really scared?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캠핑은 좋아하는데 곤충은 싫어해요. 특히 급 점프하는 애들이나 날개 있는 애들이요. 근데 무서워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What? So I do enjoy going to campings, but I am afraid of insects, especially the ones that has wings and constantly just jumps around everywhere. I do get scared, but I do like to observe them. 왜요? 왜요? 뭔가 guilty pleasure인 거세요? 뭔가 보면서 신기한데 가까이 오면 무섭거나 좀 그런 것이구나.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But think about it. If you're really afraid of something, you don't even want to see it at all. 저 같은 경우는 쥐 선생님 무서워해서 TV에 가끔씩 뉴스에서 막 실험쥐들 막 나오면은 그것도 막 놀래가지고 채널 돌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본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근데 이 곤충이 점프하거나 그럴 때 무섭다고 하시는데 사실 안 보일 때가 제일 무섭지 않나요? 보였다가 안 보일 때? 특히 집에 있을 때 말이죠. So when you're at home, when you suddenly see an insect and when you suddenly don't see that insect because it disappeared, yeah, that is like the scariest moment ever, isn't i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they've gone. You don't know when they're gonna appear again. 뭐 자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테테파파 모닝 그룹어. 어릴 적은 곤충을 덜썩 잘 잡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곤충관에 갔는데요. 이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잡는 데에도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So I used to grab bugs without a second thought when I was young, but when I went to the insect hall with my kids, I found myself hesitating for a moment, even when rhinoceros beetles and stag beetles were there. 이게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 걸까요? Why are we feeling extra scared and frightened once we mature, once we grow up? Is that because we get to discover different things and gain knowledge? 아는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경험이 많아서 더 무서워지는 걸까요? 이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뭣도 모를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That's why if you want to give it a shot to a new task,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efore getting to know about it way too much becaus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esitate, right?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흙도 만져보고 곤충도 만져보고 막 많이들 경험해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은 여행 가는 것도 겁이 난다니까요. Once you become an adult, even going on a trip, maybe by yourself, that becomes scary too.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막 20대 때 혼자 배낭여행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도 막 되게 혼자 파릇파릇 잘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가라고 하면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Somebody actually told me to go on the exact same trip when I used to travel back in my 20s. Now, I think I would feel a little scared. 뭔가 세상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많이 경험을 해야겠다. 이게 곤충이 됐든 여행이 됐든 말이죠.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Harry Styles, Sign of the Times.

That was Harry Styles with Sign of the Times. 배송 반장님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아닌 추운 날씨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썸머피디님의 레드와인 색상의 옷을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Though the weather has gotten cold and looking at Summer PD's wine-colored knit, it makes me feel warm. 아, 그런가요? 요즘 이제 좀 가디건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을 옷들 많이 많이 입으시고요. 이제 한달 정도 뒤면은 패딩, 예, 챙겨 입으시고요. 교복처럼. 이때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마음껏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모닝그루버스. 마음껏 가을옷 지금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Yes, now is the time for you to wear autumn outfits.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제가 어제 장을 봤는데요. 달걀 한 판도 사서 깨질까봐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서 뒷좌석에 놓았는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Oh my gosh.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제가 무서워요. So I went grocery shopping yesterday and bought a carton of eggs. I put them in the basket away from the other items so they wouldn't break.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them until I was making breakfast this morning. It scares me how forgetful I can be. 에이, 뭐이 정도쯤이야.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시니까 그 패턴에 익숙해서 잠깐 깜빡하신 거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얼마나 야무지십니까? 이 계란이 깨질까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놓는 이 attitude. 계란이 막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는 100배, 100배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So, yeah, the result would be so much better. Because imagine all the eggs being cracked up inside your car. That would create a huge mess. 그러면 또 그때 또 자책하실 건가요? 아유, 이거를 분리했어야 됐는데 내 정신 좀 봐. 결과론적으로는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현명하시다. 요즘에 계란 차에 넣어도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가끔 깜빡깜빡하고 사는데 좀 의식하면서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깜빡하고 또 정신 차리고 무한 반복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We're all human beings. We're not robots. 우린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어 오늘도 선곡이 멋진 모닝그룹 지난번에 듣고 피리 꽂힌 You Know I'm No Good 에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Yes, we want to thank DJ Ba once again for another great song selection and also to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filling out our playlist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필히 올려둘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